0: 바보 골개만으로 계속 기막혔어.
1: 바보단 내일이라 갈 수 있게 안 돼.
0: 뭐야 하다 유생씨 임시야.
1: 네, 이거 다 있으면 나왔겠다.
0: 아, 이거 다시 준다, 아베는.

0: 그런 나름 해봐야죠.
1: 아니, 저는 이게 뭐, 그렇습니다.
2: Mavren geri çal, Mavren geri çal.
3: Mavren geri.